0: 전 한 명만 보내고 여우세대와 연락된 게 확인된 다음에 그때 통신기를 들고 내려간다.
1: 네.
0: 아 그리고 여우세대가 요즘 무슨 작전 있어?
1: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땐 놈들이 방송국을 공격할 거라고 했습니다.
0: 방송국? 큰 전투를 앞뒀을 때는 정보가 제일 중요해.
1: 그 말씀은?
0: 놈들의 주의를 끌면 안 되니 먼저 출발한 대화한테 여우세대와 만나면 첩보대 전차의 작전을 협조하는 것 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전해.
1: 네, 알겠습니다.
0: 가봐.

0: 아직도 못 고쳤어?
1: 네, 정폭기가 타버렸는데 부품이 없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0: 부품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상부에 중요한 정보를 보고 드려야 된단 말이야.
1: 적군의 통신기에 있을 겁니다.
0: 적군의 통신기라면 다 사령부에 있을 건데 거기 수비 심해. 너 지금 이거 말이라고 해?
2: 상대합니 저 돌아왔습니다. 마소고 상황 파악 완료되었습니다.
0: 얘기해봐.
2: 인원 총 5명이고 여자 3명 남자 2명이었습니다. 매 아빠 7시면 주둔지에서 방송국으로 출발하고 8시 반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한 10시쯤에 방송을 마치고 다시 걸어서 순주로 돌아갑니다. 방송국의 위치는 전방 3호 주인지 뒤에 100m 내는 갱도 안에 있고 2명이 밤낮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0: 여기 주둔지에서 방송까지 얼마나 멀어?
2: 네, 여기 한 5km 정도이고 중도에 매복하기 적합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권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밤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요즘 우리 소대 피해가 너무 커. 적군 수비구역 내에서 작전하는 거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게 좋아.
2: 하지만 상부에서 조속히 방송국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래도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돼.
3: 참대장님, 확성기 안에 우리가 찾는 부품이 있습니다.
4: 任务 분配呢 大家都记住了，记好了，记好了。马上分头通知，参加行动的各部队，做好准备，明天早饭之后出发，在指定位置开始搜索。
5: 是。
4: 如果还有什么问题的话，你们可以向赵科长问请示。老赵，具体的行动由你来负责。
5: 别，还是听梁副参谋长。
4: 这本来就是你们保卫部门的事儿，我呢就是来支援协调的。
6: 再说了，我这刚回来，还有很多事情要了解熟悉，你就别客气了啊！
5: 报告，梁副参谋长，参谋长让您过去。好，我马上过去。你们看看，我说的没错吧？老赵，这就交给你了啊。好。哎，
7: 科长。
4: 嗯，你说。
5: 要不要我告诉你冯干事他们驻地的位置？我是做什么工作的？我需要你告诉我吗？我一到势力我就搞清楚，这要不是身不由己，我第一个就冲锋过去了。行啊。
0: 오늘 밤 통신병과 수비병을 제외한 모든 대원을 작전에 참가해. 방송국 습격하고 확성기를 탈취한다. 그리고 8명 방송국 주둔지 공격한다. 여기 방송원 제하고도 많은 군관이 있을 것이다. 성동격서 서로 협력한다. 확성기 탈취 작전은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하고 주둔지 공격은 최대한 요란하게 진행한다. 이제 구체적인 임무를 배치한다.
8: 대략
4: 情况就是这样，回头找时间咱俩再沟通啊。行，有关问题我都记下了。今天我回去之后就开始去各团了解情况和他们的意见。今天？你看看表。
9: 这都几点了？天马上就要黑了，去看看文杰吧，他7点左右就要出发去见向广播了。是，林参谋长晓得心疼您啊。嗯，去广播给事，毛不要搞得跟我们神秘嘛。<笑>出来了，出来了。
10: 副参谋长，副参谋长，麒麟鬼，你怎么在这儿？哎呀，科长，我可算见到你了。
9: 听说你回来，全连都要来看你。那连长不让，科长，您啥时候回侦察连啊？大家都可想你了。
10: 我也想你们呀。等我忙完这一段之后，我第一时间去侦察连看你们。好，怎么样？你这伤怎么样了？都脸绵了，早好了。<笑>
9: 哎呀，你这气色很好啊，我是不错啊。
10: 是吗，副科长？科长，现在可不是2年前了，我们经常的吃到猪肉、鸡蛋、蔬菜了，那米饭、馒头都管够。
9: 还有那个祖国慰问团给送来了罐头、水果、糖果，老多吃的了，是不是，副科长？
4: 哎，吉林鬼，我刚跟你说的全忘了。哎呀，
9: 我这一高兴话就多，我忘了自己职务了。
11: 啥职务啊？
9: 哎，是这样的，我把张志成给你叫过来当警卫员了。
11: 我这一身能耐，我需要警卫员吗？
9: 副参谋长同志，这是标准配置。再说了，我实行的是。

0: 성경을 공격합시다.
1: 잠깐만, 뭐가 수상해? 그 전에 서리게 저자를 왔을 때 놈들이 이렇게 일찍 사람들이지 않아서 게다가 설명이 안 보여.
2: 이 회 정지부의 2명이 회다 위 회다 이파 홍색